0: 그거 놀라우신 주님 사랑합니다.
1: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3, 24 hours a day at hoperadio.net. This is T8WH, Palau.

0: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. 주님을 사랑한다고, 주님 우리 인생 최고라는 것, 내 모든 것이라는 것,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.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. We worship you in this place. Come, Lord Jesus, come. Yes, come.
1: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. HopeRadio.net and T8WH, Palau.